0: 여기까지입니다.
1: 게임은 은근히 좀 뭐
2: 사이에 약간 오토바이가 약간 있던 것 같은데.
0: 어 맞아요 맞아요.
3: 플렉스.
2: 플렉스. 예. 이런 느낌?
0: 예. 굉장히 쉽게 만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.
2: 그건 팽 타댄 몇몇 거의 약 허라이. 그 약해 뭐 와댄 룸 갖고 있는 누워 이랑이야 하고.
1: 허라이 하나? 내 라브 뭐 누가 하나? 한번 좀 해봐.
2: 그제 딱.
0: 예 예 예.
3: 거기 좀 미사하는 거
2: 같아. 본인의 시그니처. 약간 이. I know you're plotting on the early grave for me. No thing.